0: 우리가 얼마 주워도 그랬던 일이 우리 옛날에도 뭐든 농무를 생각만 밀성을 했던 농무스매
1: 근데 그슬 얼마 용도
0: 그 얘기는 되게 내 시대로는 카페 대로 생기
2: 让普虚盼的寻常夏日，只要没有外出看诊和上山采药，白马医生就难有片刻闲暇。他的电话24小时在线，响应所有寻医需求。